0: 可以。
1: 同埋咧，穿越一啲咁樣嘅客服係咪都係啲技巧啫？要有
2: 因為呢好闊嘅。
3: 哦，好闊嘅，
0: 幾個人都得嘅，
2: 係啊，係啊，咁就 OK 嘅。
0: 你咧向後行，
2: 打關鬥，打關鬥，打關鬥，
0: 佢都可以嘅。一陣咧去到最後一節啦，我哋繼續會有啲嘅圖片分享啦。除此之外咧，都想問下法啊，就係都去咗咁多地方啦，就教咗咁多人啊，潛咗咁耐啦，仲有冇啲夢想嘅，或者係咪有啲目標咧，係好想去試下嘅咧？